개조와 48대 가스보일러 조질소 연소 개조를 전면 추진하고 모든 대형 석탄 보일러 승격 임무를 완수했으며 시멘트 등 중점 업종의 감소 공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로후차와 라쿠보일러 도태 진척을 다그치고 전문 보조금을 실시해 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동했습니다. 집 소각 금지를 엄격하게 틀어주었습니다. 연변주에서는 5급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9만여 개 경작지 관리 통제 구역을 세분화했으며 위성 원격 탐사와 영상 감시에 의탁해 집 소각 순찰 관리 통제를 실현함으로써 소각 오염을 정밀하게 방지했습니다. 동시에 그루토기 계획 소각을 과학적이고 규범적으로 전개하고 엄격히 감독 관리한 결과 3년 연속 대면적 규정 위반 소각 발화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오염 예방 퇴치 대상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연변주에서는 국가의 환경 보호 정책에 정밀하게 맞추어 중점 업종의 심층 치리, 휘발성 유기물 종합 정리, 능력 건설 등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며 청정 에너지 열 공급, 석탄 보일러 최소 배출 개소, 휘발성 유기물 집법 능력 건설, 자동차 배기 가스 배출 감독 관리 설비 건설, 집 소각 금지 영상 감지 통지 체계 등 고품질 대상을 적극 신청 실시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연변주 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물의 루계 감축량은 각기 3,755톤과 449톤에 달해 뚜렷한 감축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저탄소 전에 조력했습니다. 2024년 연변주는 전국 기후 적응형 도시건설 심화 시험점으로 됐습니다. 여러 부문에서는 연동해 시험점 건설의 각항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혼춘 광업 메탄 가스 리용 CCER로 대상을 추진해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관청소에서 발표한 관련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6월 혼춘종합보시구 수출입 무역액은 116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8% 증가했습니다. 수출입 무역액은 전국 173개 세관 특별감독관리구역 가운데 65위를 기록해 동기 대비 15위 상승했으며 무역액은 동북 삼성 특별감독관리구역 3위를 차지했습니다. 훈춘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종합보호시구 전용 정책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무역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내외 联动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고 파는 무역 발전 구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다국 전자 상거래 상품 무역액이 반년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했는데 산업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표징합니다. 동시에 새 혼춘 통상구가 기능 시험 단계에 들어서면서 연간 200만 톤의 화물 통관 능력을 갖춘 새로운 공무는 8개 수입, 8개 수출 화물 검사 통로와 지혜 감독 관리 시설을 통해 중로 무역의 질적 변화의 순간을 가져옴으로써 화물이 도착 즉시 검사, 통관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중로 다국 물류 운영 효율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통상구의 통로 우세도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1회 훈춘종합보시구는 국가 정책의 혜택을 둘러싸고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전력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종합보시구의 보시에 더하기 기능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구역과 통상구의 연동 기제를 바탕으로 보시의 창고와 통상구 통관의 무결점 연결을 실현했으며 통관 물류, 감독 관리 봉사 등에서 존재하는 경색점, 난점을 힘써 해결하면서 훈춘은 산업 사슬 상하류 기업의 집적을 더욱 가속화해 통상구의 통로 우세를 산업 우세와 경제 우세로 절실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종합보시구에서는 세관 통상구 단지간 분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감독관리 봉사 모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정책 착지를 틀어주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 부대 봉사를 승격하고 변경 지역 지리적 위치와 종합보호시구의 중첩 우세를 최대한 방출해 변경 대외 개방의 모범 고지를 힘써 건설함으로써 연변주 나아가 길림성 개발 개방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대외무역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다음. 집 창고를 개조해 만든 작은 수리점,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능숙한 손, 그리고 남을 돕고 기꺼이 헌신하는 따뜻한 마음, 연변 좋은 사람, 영예 칭호 수상자 송경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실제 행동으로 도움을 전하며 진심 어린 정으로 조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기 기술자 출신인 송경은 풍부한 수리 경험을 갖고 있어 조민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조민들을 더잘 돕기 위해 그는 직접 2만 여원을 들여 전문 수리 공구와 검측 장비를 구입했고 전촌의 각종 수리 업무를 거의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민들의 생산 생활에 편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과 농기계 수리 등에 드는 비용도 절감해 주었습니다. 손에는 홀로 지내는 노인이 있습니다. 송경은 정기적으로 노인들의 집을 찾아가 배관 전기 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촌의 노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는 이미 노인들의 마음 터놓는 사람이 됐고, 초민들은 그를 친근하게 송 따뜻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촌시 하남가도 거안사회구역에서는 그늘에 불법 건축물 집중 철거 정돈 행동을 전개해 안전 우환을 전력으로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 정돈 과정에서 사회구역 3일꾼들은 흰 장갑을 착용하고 삽을 들고 정리 작업에 나섰으며 굴착기와 협력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운반하면서 철거 즉시 정리삽 기준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전체 철거 작업 현장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됐으며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공간 관리를 절실히 규범화함으로써 사회구역 환경 품질과 주민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오늘의 과학보급 제시를 통해 장마기에 집에 머물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폭우의 홍색 경보를 받으면 가능한 집에서 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란다, 지붕, 옥상 등의 잡동 사니를 미리 청소해야 합니다. 저층 거주자는 미리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을 준비하고 집에 손전등, 식수, 호각 등 응급 물자를 보관해두며 모두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물이 고여 집으로 역류하면 즉시 실내 전원을 차단하고 가스 밸브를 닫으며 재물에 연연하지 말고 신속히 층집의 고층, 옥상으로 이동하며 절대 지하실, 저장실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벽체가 갈라지고 벽면에 흙이 떨어지며 전봇대가 기울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에 주의하고 위험하고 오래된 집, 저지대 주택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폭우가 내리면 지하 주차장, 지하철 통로, 인민 방공 지하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빗물이 역류하기 쉬우므로 일단 침수되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금지하고 대피 계단을 따라 재빨리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함성 특별감독관리구역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연변조 생태환경국 소식 통보회의에서 요약한 데 따르면 근일내 연변조에서 대기 오염 예방 퇴치 사업을 깊이 추진한 데서 공기질 우량 일수 비율이 5년 연속 98%를 초과 달성하고 PM2.5 평균 농도가 4년 연속 1 立방미터당 20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유지했으며 공기질 세 가지 핵심 지표가 모두 전성 앞자리를 차지해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이미 연변의 가장 아름다운 생태 바탕색으로 되었습니다. 대기 생태 장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하고자 연변조에서는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른 오염 퇴치를 견제하고 대기 7위 5가지 전역을 펼쳤습니다. 원청 종합 7위를 두드러지게 하고 산업 개조에 주력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65 증기 톤급 석탄 보일러 40대의 초저 배출 개조와 48대의 가스 보일러 저질소 연소 개조를 전면 추진하고 모든 대형 석탄 보일러 승격 임무를 완수했으며 시멘트 등 중점 업종의 감소 공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로후차와 라쿠 보일러 도태 진척을 다 그치고 전문 보조금을 실시해 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동했습니다. 집 소각 금지를 엄격하게 틀어주었습니다. 연변조에서는 5급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9만여 개 경작지 관리 통제 구역을 세분화했으며 위성 원격 탐사와 영상 감시에 의탁해 집 소각 순찰 관리 통제를 실현함으로써 소각 오염을 정밀하게 방지했습니다. 동시에 그루토기 계획 소각을 과학적이고 규범적으로 전개하고 엄격히 감독 관리한 결과 3년 연속 대면적 규정 위반 소각 발화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오염 예방 퇴치 대상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연변조에서는 국가의 환경 보호 정책에 정밀하게 맞추어 중점 업종의 심층 치리, 휘발성 유기물 종합 정리, 능력 건설 등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며 청정 에너지 열공급, 석탄 보일러 최소 배출 개소, 휘발성 유기물 집법 능력 건설, 자동차 배기 가스 배출 감독 관리 설비 건설, 집 소각 금지 영상 감지 통제 체계 등 고품질 대상을 적극 신청 실시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연변조 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물의 루계 감축량은 각기 3,755톤과 449톤에 달해 뚜렷한 감축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저탄소 전에 조력했습니다. 2024년 연변조는 전국 기후 적응형 도시 건설 심화 시험점으로 됐습니다. 여러 부문에서는 연동해 시험점 건설에 각항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혼춘 광업 메탄 가스 리용 CCER로 대상을 추진해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관청소에서 발표한 관련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6월 혼춘종합보시구 수출입 무역액은 116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8% 증가했습니다. 수출입 무역액은 전국 171개 세관 특별감독관리구역 가운데 65위를 기록해 동기 대비 15위 상승했으며 무역액은 동북 삼성 특별감독관리구역 3위를 차지했습니다. 훈춘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종합보호시구 전용 정책 우세를 바탕으로 다국 무역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내외 联动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고 파는 무역 발전 구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다국 전자 상거래 상품 무역액이 반년 앞당겨 100억 원을 돌파했는데 산업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표징합니다. 동시에 새 훈춘 통상구가 기능 시험 단계에 들어서면서 연간 200만 톤의 화물 통관 능력을 갖춘 새로운 공무는 8개 수입, 8개 수출 화물 검사 통로와 지혜 감독 관리 시설을 통해 종로 무역의 질적 변화의 순간을 가져옴으로써 화물이 도착 즉시 검사, 통관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종로 다국 물류 운영 효율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통상구의 통로 우세도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훈촌종합보호지구는 국가정책의 혜택을 둘러싸고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전력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종합보호지구의 보시의 도화기 기능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구역과 통상구의 연동 기재를 바탕으로 보시의 창고와 통상구 통관의 무결점 연결을 실현했으며 통관 물류, 감독관리 봉사 등에서 존재하는 경색점, 난점을 힘써 해결하면서 훈촌은 산업사슬 상하류 기업의 집적을 더욱 가속화해 통상구의 통로 우세를 산업 우세와 경제 우세로 절실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종합보시구에서는 세관 통상구 단지 간 분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감독관리 봉사 모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정책 착지를 틀어주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 부대 봉사를 승격하고 변경 지역 지리적 위치와 종합보시구의 중첩 우세를 최대한 방출해 변경 계획 개방의 모범 고지를 힘써 건설함으로써 연변조 나아가 길림성 개발 개방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대외무역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다음. 집 창고를 개조해 만든 작은 수리점,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능숙한 손, 그리고 남을 돕고 기꺼이 헌신하는 따뜻한 마음. 연변 좋은 사람 영예 칭호 수상자 송경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실제 행동으로 도움을 전하며 진심 어린 정으로 초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술자 출신인 성경은 풍부한 수리 경험을 갖고 있어 초민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초민들을 더잘 돕기 위해 그는 직접 2만 여원을 들여 전문 수리 공구와 검측 장비를 구입했고 전촌의 각종 수리 업무를 거의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민들의 생산 생활에 편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과 농기계 수리 등에 드는 비용도 절감해 줬습니다. 촌에는 홀로 지내는 노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기적으로 노인들의 집을 찾아가 배관 전기 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도움하는 시간을 내요. 촌의 노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는 이미 노인들의 마음 터놓는 사람이 됐고, 촌민들은 그를 친근하게 성 따뜻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촌시 하남가도 거안사회구역에서는 근일에 불법 건축물 집중 철거 정돈 행동을 전개해 안전 우환을 전력으로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 정돈 과정에서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흰 장갑을 착용하고 삽을 들고 정리 작업에 나섰으며 굴착기와 협력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운반하면서 철거 즉시 정리사업 기준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전체 철거 작업 현장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됐으며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공간 관리를 절실히 규범화함으로써 사회구역 환경 품질과 주민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오늘의 과학보급 제시를 통해 장마기에 집에 머물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폭우의 홍색 경보를 받으면 가능한 집에서 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란다, 지붕, 옥상 등의 잡동 사니를 미리 청소해야 합니다. 저층 거주자는 미리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을 준비하고 집에 손전등, 식수, 호각 등 응급 물자를 보관해 두며 모두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물이 고여 집으로 역류하면 즉시 실내 전원을 차단하고 가스 밸브를 닫으며 재물에 연연하지 말고 신속히 층집의 고층, 옥상으로 이동하며 절대 지하실, 저장실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벽체가 갈라지고 벽면에 흙이 떨어지며 전봇대가 기울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에 주의하고 위험하고 오래된 집, 저지대 주택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폭우가 내리면 지하 주차장, 지하철 통로, 인민 방공 지하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빗물이 역류하기 쉬우므로 일단 침수되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금지하고 대피 계단을 따라 재빨리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위험 상황에 대처하며 대중을 구조해 최대한으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재손실을 줄였습니다. 이번 홍수 방지와 재해구조의 시험을 통해 전주 상하는 극한 날씨에 대한 대응과 홍수 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한 규칙적인 인식을 갈증 심화했으며 전략과 방법을 혁신하는 실천 가운데서 대오를 달래나고 작품을 연마하고 많은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반드시 우한조사 정돈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산골물 사태 지질 재해구역, 저지대 침수 취약구역, 로후 위험주택구역, 양로뜨락 등 종점 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끊임없이 전면 피복식, 순환식 우한검사 정돈을 전개해 위험 허점을 미리 봉쇄하고 위험 우한을 단호히 제거해 원천적으로 재발생 확률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모니터링, 조기 경보의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 등 여러 부문의 연합 협상 기재를 건전히 하고 강우, 수문, 홍수 상황에 대한 감측 빈도를 높이며 위험 피복 구역과 재해 영향 범위를 정밀하게 확정하고 등급별 유형별로 제때 응급 대응을 가동해 조기에 발견, 연구, 판단, 경보 처리함으로써 인원 이전과 후속적인 긴급 구조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쟁취해야 합니다. 반드시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힘을 발휘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위챗 공중 계정, 틱톡, 콰이소우 짧은 동영상 등뉴 미디어 매트릭스를 충분히 활용해 빈도 높게 강우, 홍수 상황 동태와 안전방지 지침을 전달하고 전주 상하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질서 있게 방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기층 간부를 조직해 집집마다 방문 행동을 전개하고 로약자와 환자 등 특수 군치에 대한 도급 연결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홍수 방지 선전, 조기 경보 알림, 대피 안내를 전면적으로 보급하는 동시에 재해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자를 색출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반드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사전에 이전하고 주동적으로 대피하며 반드시 이전시켜야 할 인원을 전부 이전시키고 한 사람도 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위험지역 군중에 대해 단호하고 과감하게 사전 이전 조치를 강구하며 숙식, 의료 등 기본 봉사 보장을 정성껏 차려 위험 지역 인원을 전부 이전시키고 안치한 군중의 기본 생활에 근심이 없으며 전역에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없도록 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긴급 구조와 재복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재해 상황이 안정된 후 신속히 침수 제거, 진흙 제거, 환경 소독 살균 등 사업을 전개하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역량을 조직해 수해 훼손 도로를 개통하고 전력 공급 통신 시설을 복구하며 정책성 보험 배상 청구 지불 및 빈곤 대중 방조 부축 구조 등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재해 지역의 인심 안정과 사회 대국의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통해 여러 가지를 알아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만이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홍수 방지와 재해 구조, 홍수 방지 긴급 구조 전투의 큰 시험을 깊이 있게 회고해 보면 우리의 사업 과정에서 많은 단점과 약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예보 조기 경보가 정밀하지 못하고 기상, 수문, 수리, 응급 등 부문에서 태풍의 북상으로 극단적인 강우를 유발한 특징과 법칙에 대한 연구가 깊지 못하며 주요 하천의 홍수 류량에 대한 조기 경보가 적시적이지 못해 객관적으로 대중을 이전시키는 등 후속적인 사업에 피동을 조성했습니다. 둘째, 총괄적인 지휘 능력이 일층 향상되어야 합니다. 위급한 고비, 관건적인 시각에 주현 2급에서 누가 지휘하고 무엇을 지휘하는지 등 직책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전기, 인터넷, 통신이 끊기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합협의 기재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여러 부문의 정보 공유에 장벽이 존재하며 일부 시간대에는
현장 주의가 정밀하지 않고 상하 협력이 부진한 현상이 존재했습니다. 셋째, 재해 실태 파악이 뒤떨어졌습니다. 국부 지역의 고인물, 위험 상황 지점, 시설 파손 등 정보에 대한 파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면적이지 못해 재해 발생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피해 지점과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응급 구조물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홍수기 전에 주요 구간과 관건 지점에 응급물자, 시설, 역량을 사전 배치하지 못하고 홍수기에 점대점의 정밀한 투입, 가까운 곳에서의 조달, 쾌속 보충 능력이 부족해 여러 지점에 동시 긴급구조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다섯째, 군중을 교양하고 소통시키는 데 취약한 고리가 존재했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대피를 원하지 않고 이전에 한가는 인원에 대해 인내심이 있고 세밀한 권유와 설득이 부족하고 이전 과정에 군중의 정서를 위로하고 군중의 우려를 해소하는 등 사업 능력을 일층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반드시 고도로 중시하고 깊이 반성하며 강화하고 개진하는 장벽점을 정확히 찾아 단점을 제대로 보완하고 허점을 단단히 막으며 실패를 통해 배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성장함으로써 재해구조, 홍수방지, 긴급구조 능력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연 우리 조는 7월 하순, 8월 상순 홍수방지의 관건 시기에 처했으며 홍수방지 형세가 여전히 매우 존엄하고 복잡합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은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홍수에 대처하며 큰 위험에 긴급 대응하고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입각해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 경험과 득실을 진지하게 총화하고 이번 실전 경험을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동재산으로 확실하게 전환시키며 문제 교훈을 단점을 점검하고 부족점을 보충하는 공동각성으로 전환시키고 조치를 더욱 주도 면밀하게 배치하고 업무를 더욱 세밀하게 틀어줘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예보 조기 경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24시간 감측 더하기 합동 분석 판단 사업 기재를 보완하고 재해 조기 경보 호응과 초적 반영 기재를 엄격히 실행하며 적시에 강우 홍수 상황 예보와 조기 경보 정보를 발부해 위험 지역에 조기 경보 정보가 전면적으로 보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우한을 깊이 있게 검사 정돈해야 합니다. 저수지 댐, 수로 제방, 공업, 광업 기업, 저지대 등 중점 구역에 초점을 맞추고 우한 검사를 깊이 있게 전개해 위험 제거가 제대로 되고 우한 정돈 개진이 제대로 되게 해야 합니다. 응급물자 보장을 착실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재구조 응급비축 물자를 자세히 점검 검사하고 홍수방지 재료와 기재를 제때 갱신하고 보충하며 품종과 수량을 적당히 증가하고 중요 구역과 중점 부위에 사전에 구호 물자를 배치하여 관건적인 시각에 조달할 수 있고 빨리 운송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중대 대상을 서둘러 계획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기반시설의 훼손 상황과 재해 상황에서 드러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재해 복구, 장원한 발전 수요와 결부해 물 공급,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과 배수구 등 종점 분야를 둘러싸고 단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강화하고 토대를 튼튼히 하는 일련의 기반시설 대상을 계획하고 상급의 정책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해 기층의 재해 방지 응급처리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자, 조당위, 조정부 관련 부비서장, 조직석 관련 부문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책임자, 정부 본관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9일 제16기 세계 호랑이의 날 주제 선전활동이 홍룡강성 동영시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동부호랑이표범 국가공원관리국, 홍룡강성당위선전부, 길림성당위선전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야생호랑이와 표범을 수호하고 자연과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것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감측 데이터가 공개됐는데
동부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 내의 야생 동부 호랑이는 시점 전에 27마리에서 72마리로 늘었고 동부 표범은 42마리에서 115마리로 증가했습니다. 호랑이와 표범 새끼의 생존율은 30%에서 50% 가까이로 높아졌습니다. 여러 해 동안 길림성은 천지공 일치와 감축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벽화하고 공원구역 순찰과 인간, 동물 간 충돌 예방을 강화했으며 길림과 흑룡강의 협력, 중국, 러시아, 타국 연합 보호를 심화하고 호랑이와 표범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복구함으로써 길림성 생물 다양성 보호에 생태 명함장을 구축했습니다. 다음, 7월 30일 훈촌시 인민법원에서는 훈촌시 정협을 초청해 전문 조사 연구 활동을 전개했는데 주동적으로 정협의 민주 감독을 접수하고 위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며 디지털 개혁으로 사법의 질적 효과 향상을 촉진했습니다. 전문조사 연구에서 훈촌시 정협 당조석이 조현호는 정협 위원들을 인솔해 현지 방문, 좌담 교류 등 형식으로 선으로 소송 봉사 중심, 재판 보조 융합 창조 중심, 집행 지혜 집정 대청 등 기능 구역을 참관하고 전반 과정에 온라인 소송 봉사를 근거리에서 체험했습니다. 또한 디지털화 사건 처리 과정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디지털 과학기술이 사건의 모순을 해결하고 편민 소송 봉사를 최적화하는 실천 성과를 직관적으로 감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화 개혁, 지혜 법원 운영, 편민 리민 조치 등 내용을 상세히 요약하고 개혁에서 이룩한 성과, 현존하는 막힌 점및 다음 단계 추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협 위원들은 외교 관련 법치 봉사, 온라인 소송 조작 최적화, 디지털화 봉사 적용 범위 확대, 서류 귀납 부대시설 기재 완비 등 열정 문제를 둘러싸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실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훈촌시 정협조사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정협은 민주감독 기능을 발휘하고 상시적으로 소통 협상 플랫폼을 구축하며 군중들의 사법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법원의 개혁 조치를 최적화하는 데 미니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협법은 협동 연동을 심화하고 경영 환경, 미성년자 보호 등 민생 관심사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재판 집행의 심층적인 융합을 심화하고 위원회 건의를 사업을 개진하는 구체적인 조치로 전환시켜 봉사 부족점을 부단히 보완하고 지혜 사법 혜택이 더욱 많은 군중에게 돌아가도록 하며 전 사회가 사법 사업에 협력하고 지지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29일 훈촌시 당위 통전부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강연 및 문명도시 건설 자원봉사 활동을 개최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법률보급 선전교육을 심화해 새시대 민족사업과 전국 문명도시 건설의 심층 융합과 질적 증효를 추동했습니다. 훈촌시 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장옹량은 정화가도에 신입해 법률보급 선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핵심 조항에 초점을 맞추어 립법 배경, 시대의, 사업 중점, 권리와 의무 네 가지 측면에서 법률보급 해독을 전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새시대 당의 민족사 방침 정책과 민족단결 법치 규범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제 선전 강연이 끝난 후 훈촌시 당위 통전부는 전국 문명도시 건설 책임 사업 직책에 입각해 민족단결 문명도시 건설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 전개해 소구역 복도 잔무를 집중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훈촌시 당위 통전부 훈촌시 민족종교사무국 간부 종업원, 훈촌시 공상업연합회 회원, 훈촌시 새사회계층 인사대표, 책임사회구역 3일꾼, 여러 민족 군중 대표들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서구역 복도에 잔물을

0: 쌓아놓는 현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역 주거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간과할 수 없는 안전 우환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데 따르면 많은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쓰지 않는 자전거, 장독대, 청소도구 등 물건을 계단 입구에 함부로 쌓아두어 공용 공간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좁은 틈새로 몸을 비켜 지나가야 할 정도로 원활한 대피 통로가 잔물로 쌓인 개인 창고로 변해버렸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쌓는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화재 등 돌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쌓여있는 잔물이 주민들의 대피와 탈출을 심각하게 가로막게 됩니다. 이 모든 주민들이 자체 점검 및 시정을 즉시 진행하고 복도에 쌓인 물건을 제때 치우며 공용 공간을 사적 영역으로 여기지 말고 공동으로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역량을 기여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름철에는 아침 저녁에는 가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다가도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질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낮 동안 높게 오르는 수온주와 함께 자외선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 등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것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손부터 늘 깨끗하게 하시는 건 기본이겠죠?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31도. 춘화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8도. 하다문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31도. 양포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32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32도. 경신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29도. 반석,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32도. 삼가자,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32도. 영안,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32도. 밀강,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32도. 방천,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28도.